미하도 디니다파 자우라게로 랑 에레 닌젠네 이투 바르 쿠르무카 미하다 브레 쿠라다나 피리에 자우라에 칸누디 베네 에카마쿠 에바라쿤 자우라에 칸누 푸두누 로비 우니비마 린지베 소티 헤나 마세케 테르카무게 고툰 나시파 브레 쿠라다나 피리에 린지야 칸누디 베네 에바라쿤 린지야 카베스누 푸두누 테드웨르칸 우니비마 ನಸೀಫೆ ಸೊತಿ ಹೇಲ ಹೀವಾಗಿ ಕಮುಕೆ ಗೊತುಂ ರಿನ್ಸಿಯ ಪುರೆ ಕುಳದಾನಂಗೆನೆ ನಸೀಫ ಕಣ್ಣುದಿ ಬೇನೆ ಎವರಕುಂ ನಸೀಫ ಕವ್ವೆಸ್ ನುಫುದುನು ಕರುಹಿಕ್ಕುಂ ನುಫಿದೀಮ